리소파리소마부아리과냥에리소파리소마부라랭에누니에푸시뿌도나니에스니뿌도으잠과다냥에유모유로데아크스제디아브라구스니하마치라도와요리소고시치라도와너그유모유로과라라스니사무과과가레디자샤와휴가레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불이 없고 나하냐. 마리 쇼비 부. 제 코치다가 가고 나도 왜래 나 바로 초노가 더 가비해 치래 나 흘라 홈미어 더 돌아비 제유 제 코치래 나 흘라 차라 홈미 으제 샤제 더 그 노프 샤비야 그 더 돌아비 제 코유 래 자니 노타가 가즈라 더 빌리 코래 노프 샤 돌아다비야 빠 엔가 자 으래 자가 가다 빌리 코유 알로코 다비 노프 미 때 캐메 빌리 코치디 조 알로나게 네